네, 도경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비주맘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아, 역시나 도경수 노래가 들어가 있네요. 비주맘님 덕분에 저도 오래간만에 들어옵니다. 백일인의 산책, 박기영의 산책, 도경수의 팝콘 세 곡 전합니다.

네, 정인이 엄마님 신정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 오빠. 오랜만입니다. 오늘 진짜 늦잠 잤습니다. 너무 피곤했는가 봐요. 목도 아프고 7시 전후에 아들 밥 줘야 되는데 아침 8시 전에 깼지 뭐예요.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늦어버려서 얼른 밥 챙겨줬네요. 오늘도 잘 듣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보아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정인이 잘 크고 있긴 한 거겠죠. 밥 잘 먹이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엄마님께서 화이팅 하시고 늦잠 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시길 정인일 대신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도경수 노래가 중복이라 제가 정인이 엄마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곡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브라더스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곡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나라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친 노래 세 곡 듣습니다. 손담비의 미쳤어, 이하의 미쳤나봄, 시아의 미쳤나봐 세 곡 듣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방송은요,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호수의 멋진 가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은 모두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곡을 몇 곡만 더 듣고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성공하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대충 감이 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애를 씁니다. 후회를 줄여 미련 없이 단념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노력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요. 날 위해 노력해보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사랑님과도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밥시의 여인이 아니고 10시의 여인으로 왔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순간들이 추억이 되어 남습니다. 어제의 시간은 소중한 기억이 되고 오늘의 순간은 아름다운 선물이 되고 다가올 내일은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서로를 따뜻한 힘으로 되어준다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지나온 날에는 감사하고 오늘에는 사랑을 담고 다가올 날에는 희망을 품으며 우리의 모든 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고생하신 우리 우스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신 우스님께 다같이 박수.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사랑스러운 방송? 그러면 우스님이 이렇게 간질간질 할까요?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즐거운 아침이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그쵸?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이곳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선풍기가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해졌어요. 아직 저는 선풍기를 안 틀고 있는데 어제도 선풍기를 안 틀어도 될 만큼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살만하죠? 시원해지니까 좋지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아이 추워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기온차가 많은 이 시점에서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준비했던 노래 원어원 노래 우디의 노래 정승환의 노래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다음 곡은 리센니의 러브어택을 전해드리면서 신청곡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신장난 맞습니다. 신장난에 1등 하신 꽁치님 축하드립니다. 믹스나인의 Just Dance 그리고 JBJ의 꽃이야 펜타곤의 Do or Not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김치 사발면 한 개 밥까지 든든히 말아먹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하루 종일 일과 모두여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제 사다 넣은 아메리카노 커피 약간 남은 것 마셔가면서 엄마가 아침 식사를 다 하시기를 기다린 중입니다. 달빛사랑님 오늘도 방송 힘내서 하시고 즐겁고 신나는 주말 잘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치 사발면 맛있죠? 아우, 사발면 먹고 싶다. 제가요, 사발면 먹고 싶어가지고 엊그제 사발면 12개를 샀습니다. 신라면 사발면하고 너구리 사발면하고 두 개를 샀는데요. 김치 사발면도 참 맛있는데 세일하길래 샀어요. 12개를 사다 놨더니 글쎄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뭔 사발면을 이렇게 많이 사? 이러더라고요. 안 먹던 사람이 먹으려고 샀다니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 꽁치님 언제나 집안일로다가 늘 항상 신경쓰는 꽁치님입니다. 그리고 항상 엄마하고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주말길은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꽁키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서인국의 이별 남녀, 그리고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송지우 임지성이 부른 사랑인가요, 세 곡 함께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부산 날씨가 바람이 부니 아주 시원하네요. 어제 비가 소나기였지만 내렸거든요. 그쵸, 비 요구 나면 조금 시원해지긴 하죠. 이젠 정말 가을이 오려나 봐요. 오려나요? 아메리카노 같이 깊은 맛을 주는 달빛사랑님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호호호호, 감사합니다. 우리 사마님께서 예쁜 말 해주셨어요. 그 예쁜 말을 하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저도 기분이 으쓱해졌습니다. 부산에는 어제 소나기 내렸군요. 저는 어제는 날씨가 약간 흐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원하고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이제 가을로다가 접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멋진 주말길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란에 우리 와우님께서 박원의 노력, 어반자카파의 모르겠어,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노래 제가 좋아하는 곡들로 청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저 나가요. 어디 가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워지기 전에 다녀올게요. 방송 마치고 맛잠 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하면서 다녀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요? 맛있는 거 사러 가나요? 시장 보러 가나요? 제 것도 사오세요. 아우님,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멋진 주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선 들었어요. 덕분에 아주 좋았습니다. 김건모가 노래를 참 잘하긴 해요, 그죠? 그런데 안 좋은 일 때문에 그 무혐의 처리가 받았죠.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은 참 못된 것 같아요. 남의 그 김수현도 그렇고 남의 일을 그렇게 함부로 아작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에 없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세연인가? 거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랬죠? 증거도 없고 그냥 일단 터뜨리고 보는 그 사람들의 못된 심리를 어떻게 해. 그런데 거기에 또 대중은 마구마구잡이로다가 댓글을 쏟아내고 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못된 것 같아요. 우리는 댓글로다가 욕하는 경우, 남을 비방하는 경우는 됐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저는 댓글을 절대 안 씁니다. 그 뭐죠? 물건을 사고 댓글에 써달라고 하는데요. 절대 안 씁니다. 귀찮습니다. 게을러서 그런가요? 덕분에, 와우님 덕분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신창란의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미아요의 띠로리, 동반신기의 풍선, G.O.D의 하늘색 풍선, 어머, 띠로리 빼고 저 노래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늦잠을 잤어요. 이틀 피로 누적에 어제는 돌잔치 준비한다고 정신없고 오늘 새벽에 또 아들 깨고 감기 비염은 왜 이리 낫질 않는 건지 그래서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오늘은 남편이 주말 이틀 쉰다고 오늘 온다네요. 오면 보자마자 안 와서 울 듯합니다. 아들 보랴 혼자서 대부분 준비하랴.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봐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기 보는 일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우리 아이 볼 때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혼자 돌잔치 준비한 거, 또 감기 비염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비염은 많이들 안 좋아지는 시기죠. 날씨가 서늘해지고 이러면 다시 나타나고 하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좋아요. 신랑님 오시면 자꾸서 막 울어요. 또 대문자 치라서 호응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진짜 답이 없는데, 그쵸? 공감해주는 남편이길 바라보면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 행복한 주말길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무사히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G.O.D의 하늘색 풍선. 예전에는 너무도 즐겁게 들었던 노래인데 요즘에 많이 조금 지쳐졌어요, 그죠? G.O.D 하면 저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했었죠. 신장난의 비주맘님께서 리사의 날 사랑하긴 했었나요? 그리고 나얼의 기억의 빈자리,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오늘도 청해봅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주맘님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비주맘님 신청으로 함께 했던 노래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신청란에 우리 상홍님께서 수고 많아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신청곡을 안 주셨어요. 댓글란에 좀 적어주세요 했는데도 안 적어주시고 어디 가셨나 상홍님? 나와라 오방. 신청곡은 그래서 제 맘대로 제가 듣고픈 곡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부천센다의 너와 나의 기억, 그리고 도요한의 늦은 안부,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면서, 우리 상홍님 날씨가 선선하죠?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을 기원하면서 함께합니다.

네, 노래 참 좋죠.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 해주는 그 노래의 절정에 이르러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노래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한 곡 더 전해드려봤습니다. 제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신청곡이에요. 햄바이오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에이핑크의 몰라요,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포민세,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흠, 허, 휴? 조금 애매합니다. 허.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혈압약 타러 병원 갔다가 사무실 왔습니다.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원 갔다 오셨군요. 날씨가 이제 낮 기온이 높죠?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고요. 주말은 더더욱 행복한 주말길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달빛사랑의 신청곡 마감한 지 한참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엔딩멘트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흑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즐거운 노래들 두서너곡 해서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

노래 한 두세 곡만 전해드리면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콜드 비몽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두 곡 전해드리면서 엔딩멘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에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이에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쉽니다. 멋진 주말길 되시고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점심 맛나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편안하게 제 시간에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요 추천해 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미님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부자이면 걱정이 한짐이고 마음이 부자이면 행복이 한짐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행복한 추억뿐 그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땜이에요. 오프닝 곡이 아주 시끄럽게 바뀌었죠. 네. 제가 노래를 맨날 댄스곡을 시끄럽게 트는데 오프닝 곡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여갖고 아주 시끄러운 곡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네, 아주 시끄러운 곡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제가 이걸 마이크를 끄지 않는 이상 크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 달빛사랑 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도 진짜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네,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주말 또 내내 밥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말에도 카레를 끓여놓는다고 했어요. 요새 너무 힘들어갖고 카레는 해놓으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네, 밥이 떨어지면 밥 해놓고 설거지만 하면 돼서 그나마 좀 편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두 시간 동안은, 네, 언제 튀어나와서 누구를 부를지 모릅니다. 부르면 바짝바짝 나오셔서 대답하시기 바래요. 자, 노래 신나는 곡으로 세 곡 듣고 시작을 했고요. 노래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흑장미의 마상의 가요 출발합니다.

0: 대통령은 여름 대통령.
1: 오늘 금요일이라 신청난이 좀 한가할 듯하여 제가 방송을 잘 못하나 점심시간이라 그럴 수도 있고 노래 세 곡 더 준비했어요. 필름 사운드의 물냉명 아니 물냉 비냉 평냉 요새 냉면처럼 지난 것 같은데 이런 노래가 나오네요. 지금 조용히 듣고 계실 우기님을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다 하네 괘씸하네. 그리고 우리 제가 저번에 그 갑자기 노래를 받고 있는데 돌을 치워야 된다고 그러길래 이 노래도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준비했어요. 낭만경수의 비포장도로까지 듣고 신청곡 가지고 나올게요.

0: 이제 내가 달릴 차례요.
1: 힘들게 사신 모든 분들 이제 모두 달리시길 바랄게요. 인생은 비포장도로래요. 이렇게 노래를 전해드리고 나니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오전 11시 31분, 정확히 1시간 전이네요. 아직까지는 선풍기 2단으로 돌렸을 때 덥지가 않네요. 걷기 운동 다녀오신 엄마, 자세 교정 스트레칭을 도와주니까 점심밥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후다닥 사연 신청문안 다녀간 후에 오후 일과를 할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네요. 오늘 오후에 뭐 하세요? 저는 방송 끝나고 나면 철물점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저희 그 베란다 나가는 문, 샤시문 쪽에 손잡이를 저희 막내아이가 어제 저 자는 동안 부러뜨린 모양인데 어디 사이트에서 살려고 찾아보니까 영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손잡이랑 같이 가져가서 네, 같은 걸 뭐 같은 구멍에 맞는 그런 걸 좀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철물점에 좀 천천히 걸어서 다녀와야겠어요. 아유, 낮엔 더운데 말이에요. 장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우리 꽁치님은 스트레칭 도와주고 또 하는 일이 또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일이 생기면 또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밖에 나가는 일만 아니면 좋겠어요. 낮은 아직 너무 더워요. 아침에도 좀 덥고 그래도 밤엔 좀 시원해서 저도 밤에는 동네를 뱅뱅 돌고 있는데 밤에 사람이 너무 없어갖고 좀 무섭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중간중간 비상벨이 있거든요. 네, 경찰이 달려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비상벨이 있더라고요. 좋은 동네 아니면 위험한 동네라서 그런 건지. 여튼 경찰차도 한 번씩 다니고 그래서 돌만은 합니다. 좀 무섭긴 한데 내가 더 무섭겠죠. 사람들은 제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밤에 뱅뱅 돌고 있어요.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 주신 곡 레인보우의 A, 티아라의 보핏보핏, 그리고 샤크라의 난 너에게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신나는 곡으로 함께 잘 들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0: 있어.
1: 꽁치님의 신청곡 모두 준비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햄버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곡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방송을 화요일날 병원 갔다 와서 수요일날도 병원 가고 어제도 병원 가서 네, 이번 주 방송은 월요일날 하고 계속 못했어요. 그죠?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갖고 병원에서 교수님이 혈압을 반지 같은 걸 차고 24시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간 김에 채워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 수요일에 가서 반지 착용하고 혈압 재고 그리고 또 차고 와서 어제 또 반납하고 아, 이 진짜 할 짓이 못돼요. 병원이 가까운 게 아니라 저한테는 네,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서울까지 갔다 와야 돼서 그러다 보니 문냐니게 방송을 계속 못하고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혈압은 괜찮으신가요? 그 잴 때 그 수요일날 잴 때 한 세 번 쟀는데 134, 132, 12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화요일날 잴 때 150이 넘게 계속 나와갖고 잰 건데 모르죠. 24시간 잰 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주 목요일날 가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혈압은 없는데 없었는데 원래 저 어릴 때는 저혈압이었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죠? 전 현재 약 먹은 상태에서 120 후반에서 135 사이를 나오고 있어요. 약 먹어서 그 정도 나오면 저는 약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새 계속 두통도 심하고 뒷골도 계속 땡겨서 교수님이 저한테 조심해요 터져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터진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걱정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저도 아프지 않도록 할게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기도로 다 제목을 신청해 주셨길래 터보의 기도를 깔고 멘트하고 있어요. 정일영의 기도, 장나라의 기도, 할리퀸의 기도 이렇게 모두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잘 들을게요. 우리 바오님도 혈압 조심하시고 혈압이 낮던 높던 되게 네 요새는 진짜 요새도 아닌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 낮거나 높은 건 다 안 좋아요. 저도 그래서 밤마다 뱅뱅 돌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걸을까요?

0: 모든 걸 아사가
1: 기도를 했을까요? 들었을까요? 불렀을까요? 우리 햄바오님의 신청곡으로 네 그랬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면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게요. 비가 오고 나면 좀 시원해진다고 하더니 낮 기온은 또 30도가 넘네요. 이렇게 여름이 자꾸 길어져서 내년 또 여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죠? 아들 안고 집 앞 세탁소 갔다 왔는 것만 해도 땀이, 또 아들까지 아드니 더 덥죠. 내일은 아들도 병원 가고 바쁘네요. 토요일인데 일찍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은 좀 낫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무 뜨겁더라고요. 오히려 저녁이 더 시원한데 늦게까지 안 하니까 또 그쵸. 이놈의 아들 비염은 왜 또 안 났는지 면역력이 약하다지만 슬프네요. 아이들이 보통 돌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계속 너무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비염은 뭐 우리가 저기 뭐 지리산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너무 공기 질도 안 좋고 요새 계속 그러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지구가 아프니까 우리도 같이 아프죠. 지구를 지금이라도 더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데 여름에도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안 틀 수 없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노래 잘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하시면서 정준일의 있잖아 널 사랑해 곡가, 폴킴의 사랑하는 당신께, 성시경의 영원히까지 신청해 주신 곡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느긋느긋 천천히 다녀오세요. 내일 아침에도 출발은 일찍, 다닐 때는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조심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시부터는 바다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자, 제 시간 마감 선의로 바다비님 앞으로 네, 여러분들 신청곡과 사연 미리 부탁드리고요. 혹시 스타비님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 좀 나와주세요. 오늘은 계속 사람을 찾게 되네요. 비싸바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자미님. 점심 먹고 왔습니다. 점심 메뉴가 돈가스 떡볶이에 순대까지 나왔네요. 맛있는 건 다 나왔네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커피 한 잔 중입니다. 흑재민님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하며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중에 권은비의 데자뷰, 남유정의 자기소개서는 그대로 나가고요. 동해의 베이비는 올 영어라. 네, 이게 동해 이번 앨범에 타이틀곡이 두 개거든요. 베이비랑 V10이라는 곡인데 V10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요즘 중고 오토바이 알아보고 있어요. 센 거는 비싸고, 그래서 일본 거 괜찮아요. 오토바이는 잘 몰라서. 사실 저는 운전하는 건 자전거밖에 못해요. 자전거는 아주 잘 타요.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때 자전거가 너무 배우고 싶어서 예전에는 그 동네마다 다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다 어렵게 살 때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집집마다 있진 않고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그때는 자전거 빌려갖고 몇 시간씩 타고 그랬는데 이제 배우고 싶어서 일부러 약간 내리막길로 쭉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중심 잡으면서 계속 탔어요. 엄청나 많이 넘어졌죠. 혼자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이. 그래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 뒤로도 자전거를 빌려서 계속 여기저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오래전부터 널 많이 시골에 가서도 시골 가면 엄청 바퀴 큰 자전거가 있잖아요. 예전 시골 자전거. 그거 타고 막 산도 넘어다니고. 자전거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그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도 네, 가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랬어요. 자전거 되게 좋아하는데 전에 살던 데는 지대가 너무 높아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다 오르막길이라 자전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사 오고는 자전거를 탈 새가 없었죠. 일하고 막 일하느라고 너무 자전거가 요새 타고 싶은데 살까 말까 고민했더니 저희 키도 오빠가 갖고 계신 자전거를 안 탄다고 주신다고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튼 우리 꼬미남님께서는 일을 또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이니까 오토바이를 편안하게, 너무 무겁고 그런 것보다는 튼튼하고 좋은 오토바이가 필요하겠죠. 안전하고. 그래서 야마하, 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고. 네, 잘 모르지만 좋은 걸로 사세요. 안전한 걸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있는 것도 판다고 하니까 거래 잘 되길 바래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B1A4의 영원, 이지은의 괜찮은 사람. 저번에 이 곡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노래 되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한해 문세윤의 가르쳐줘. 이것까지 세 곡 신청곡으로 주셔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다 좋아하는 곡이라 너무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바다변님께서 대기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도의 오늘은 가지마, 그리고 JWT 뮤직의 내가 아닌데 너 같아서 두 곡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 드리러 올게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설준정의 바르면 되죠. 홍대는 살아났는데 라는 곡을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다시 만나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바다비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 고마웠어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주 많이 불어요. 어젯밤에는 뭐야 이 바람 뭐지 이럴 정도로 폭풍인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오늘도 역시 바람은 많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살은 따스한 것 같습니다. 따스한 바람, 예, 강한 바람, 그리고 시원한 하늘호수 방송국.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 4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룹, 팀, 부서 이런 다양한 모임들이라고 했나? 그런 게 있잖아요. 예컨대 이 빅뱅 같은 경우에는 탑, 그리고 지드래곤, 그리고 또 누구더라? 대성. 어쨌든 다섯 명의 멤버가 맞죠? 다섯 명. 하나, 둘, 셋, 다섯 명. 그 중에서 그 굉장히 속썩이는 사람,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약간 문제가 좀 있고, 대성 씨, 그리고 굉장히 태양. 태양, 그리고 지디. 이 사람들이 지금 세 명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승리를 뺀 분들께서 다시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처럼 많이 또 비추어지고 또 그런 게 있는데,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가끔씩 보면 GD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팬들을 위한 마음, 그리고 노래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하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의 역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팀이나 모임 부서에서 누구 하나가 부족하다거나 뭔가 티나는 행동을 하면 그 팀, 부서, 그룹이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 사실 각자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이런 게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면서 각자 무언가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또 많이 많아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 대화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카톡으로 뭐 이렇게 대화해 이렇게 글자로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대화 능력도 굉장히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기술의 발달이 예전에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에서보다 뭔가 손동작도 많이 안 하고 머리 쓰는 것도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그런 외우는 것, 그리고 방식을 대입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또 AI가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의 결여나 일상생활에 대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간혹 하곤 합니다. 가끔씩 아이들과 많은 대화, 그리고 친구들과의 많은 대화, 그리고 이렇게 대화방에서 이야기 나누는 거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랑 이야기할까요? 우리 같이 이야기할까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우로수 방송국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4시까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 청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두 시간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백에 관련된 노래 세 곡 주셨습니다. 고백은 굉장히 다양한 고백이 있잖아요. 뭐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사랑 고백,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뭐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자수?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뭐 그런 고백, 뭐 여튼 굉장히 다양한 고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치만 꼭 해야만 되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할까 말까,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백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 더 무언가 붙잡고 싶고 또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게 많을 때 하는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하면 할수록 뭔가 좀 기대치가 있어지고 그런 게 신앙 고백이고, 다른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하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백을 한 걸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막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여튼 신앙 고백만큼은

굉장히 만족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무언가 나를 지켜줄 거란 그런 믿음도 생기지 않을까. 고백이란 단어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특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았거든요. 뭐 예컨대 그런 거죠. 대나무 숲이 좀 약간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에게 뭔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런 느낌. 예,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좀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여튼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건 약간의 좀 기대감을 불러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꽁치님께서 주신 사랑을 믿어요. 이 노래는 솔약곡 남자들만 있는 왜 옛날에 이런 노래 들으면서 이 드라마 재밌네 하면서 봤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왜 옛날에 봤던 드라마 지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드라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요즘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기억나세요? 그리고 최민수가 주연했던 제발이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거 그 지현우 씨가 연기를 막 엄청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유인나 씨랑 같이 드라마를 했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여튼 연기 톤은 굉장히 좀 비슷하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작품 보는 눈이 있다. 더너츠 멤버, 더너츠의 리드 싱어 이거 리드 보컬이기도 하잖아요. 여튼 연기력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선생 했던 신사와 아가씨도 사랑은 늘 도망가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께서 특히 뭐 임영웅 씨도 리메이크해서 저희 하늘우스 방송국에서도 트로트 가수는 방송이 송출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이 사랑은 늘 도망가 그 곡만큼은 임영웅 씨의 노래를 따로 들려드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죠. 아 맞아요. 인현웅의 남자 유인나 씨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던 여튼 이 드라마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꽁지님 점심은 점심밥 아직까지 안 먹고 있습니다. 왜요? 날씨는 햇살이 좀 약해진 듯 집안에 있으면 살짝 덥습니다. 12시 타이밍에 내과약 타오고 다시 대기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집에 외출한 사람이 많아서 지금 한산한데 서서히 라면 한 개 끓여 먹어야겠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가끔 외롭고 가끔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신앙을 가져보기로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족 간의 고민 그리고 북적북적 들썩이면서 사는 거 저는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꽁치님을 뵈면서 형님과 어머님과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 하실 때 대단하시다 참 착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면이든 국수든 밥이든 맛있게 드세요.

더원의 그대라서란 곡을 들으면서 갑자기 더원의 사랑아 기억나세요? 더원의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죠. 어마무시하게 성공을 많이 했던 곡인데 저는 더원의 사랑아를 들으면 이선희의 인연 예, 이선희의 인연이랑 늘 이렇게 묶어서 전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더원의 사랑하는 2007년도에 방영됐던 내 남자의 여자. 이 드라마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상조 씨가 많은 드라마를 촬영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때 굉장히 좀 약간 멜로적인 드라마, 그리고 김희애 씨의 그 뽀글뽀글 뽀글이 머리. 이게 제가 왜 기억하냐면, 어제 저희 회사에서 옛날 그 드라마 MBC 드라마 이런 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저거 내 남자의 아, 뭐지 막 이렇게 약간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불륜에 대한 2007년도에는 이 불륜에 대한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드라마다라고 해서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던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마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정말 길이길이 기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사와 아가씨, 거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이문세가 원래 불렀죠.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로 들어갔고, 근데 그 신사와 아가씨에서는 임영웅 씨의 목소리로 들려지면서 다시 그 역주행이라는 또 다른, 그런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지하의 바보에게 바보가는 박명수 씨가 불렀잖아요. 박명수 씨가 불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뭐 약간 그런 느낌? 뭐 여튼 박명수 씨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곡이 또 아닌가 싶은데요. 더원의 사랑하는 그대라서를 들려드려서 못 들려드리지만 이문세의 목소리는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문세의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사랑은 늘

0: 16개.
1: 이제부터
0: 혜빈이는 근데 뭐
1: 웃음기 사라질 거야.
0: 그래,
1: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0: 5개 할게.

오늘 제가 좋아하는 발라드가 굉장히 많아서 기분 좋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넋놓고 음악을 듣다 보니까 마감을 안 했네요. 다음 방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시판 데이트 스타비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꽃미남님,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자주 자주 뵐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일 끝나고 나면 콩이 산책 힘들어요. 자전거 살까 생각 중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콩이 산책이 곧 꽃미남님의 산책이 아닐까 싶어요. 자전거도 물론 좋지만 콩이가 잘 걸을 수 있는 두 손, 두 발 움직일 수 있는 그냥 걸음 산책이 좋지 않을까. 콩이 손으로 잡고 발로 같이 이동하는 예 자전거는 혼자 운동하실 때 그리고 가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가도 되니까 그럴 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되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하신 신나는 노래 세 곡 엔딩 부분에 전달해 드릴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리라는 걸.

가을인가?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문을 열고 싶은데 문을 열면 아주 많이 시원한데 멘트할 때 휘히 약간 그런 귀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내일도 아들 병원 예정이에요. 마침 신랑이 쉰다 해서 같이 가려고요. 몇 번이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맹맹 콧물 주르륵. 한 달 다 돼가는 듯한. 얼른 나을 수 있겠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좋은 것, 나쁜 것, 해로운 것, 그리고 선한 것,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란 녀석, 사실 뭐 암이나 이런 거는 요즘에 많이 정복이 됐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랑 그리고 그 삶의 일정치 않은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식단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연식 위주로 먹었다면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요즘 대부분 스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스팸 별로 안 좋은데 여튼 그런 음식들의 남발이 바이러스를 많이 키우고 여튼 그런 것들의 면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네 그렇게 많이 아프고 나야 몸 안에 다양한 그것들을 누르는 숙주들이 생기고 또 면역력이란 녀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야지 병원을 좀 약간 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에 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는 녀석이요. 이 비만이라는 녀석이 스트레스만큼이나 우리 몸을 잠식하고 또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니까 뭐 여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도 건강하면 좋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절제고 그래서 필요한 게 생활습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아이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간이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니까 제발 조금만 덜 아프렴, 제발 빨리 크렴, 제발 면역력 빨리빨리 많이 많이 가져오렴, 키우렴 이렇게 자꾸자꾸 이야기

주시고 예, 정인이 엄마도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정인이 엄마의 면역력도 높이셔서 같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발 이것만은 담지 마 하는 건 꼭 담는다는 거. 내가 비염이면 너무 힘들어 제발 비염만 담지 마 라고 했는데 비염을 담고 그리고 내 눈이 나빠서 제발 내가 눈 나쁜 거는 담지 마 라고 하면 꼭 눈 나쁜 것만 담고 그러더라고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니까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냥 그렇게 예 그냥 그렇게 묻어가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두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엄마에게 아이의 의미는 아이에게 엄마의 의미는 연인에게 너의 의미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 아이유가 부릅니다. 너의 의미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디비님. 오늘 마음 다짐을 제출합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 코잉의 그 여름밤 두 곡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4시까지 방송하고요. 4시부터 아까 우리 악마님께서 오늘 꼬맹이가 좀 아픈가 봐요. 그래서 병원 가셔서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좀 일찍 끝나셔서 오셨습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게시판 데이트 악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왠지 바쁜 날, 금요일은 왠지 들뜨는 날, 여러분은 하늘로스 방송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악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될 듯 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아주 세게 불어요.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다리 힘주시고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시까지 이야기 나눌 거고요. 신나는 노래로 달려 달려 달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면역력이 가장 약해질 때가 태양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지는 한여름 그리고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까 그 면역력을 좀 약간 못 키운 사람이라서 여름 굉장히 힘들고 환절기에 좀 약간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운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아 통통 튀는 것보다 이렇게 잔잔하게 방송하는 게 더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얌전한 답이 우아한 답이 여리여리한 바다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도망가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나눴고요. 다음 주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9월달 행사 있잖아요. 행사에 지장 없이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함께해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앙화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한 그제부터 아이가 목이 아프다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괜찮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병원을 간다길래 학교 끝나고 가자 했어요. 그래서 가게 일 정리하고 갈 테니까 학원 가 있으라고 했는데 막상 학원 가서 기다리고 있더니 딴 말 하더라고요. 합기도를 3시 반에 간대요. 병원 안 가도 된대요. 후다닥 갔다가 시간이 어중쩡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흑장민님께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그냥 왔어요 지금. 결론은 그거죠. 학원 가기 싫다, 땡땡이 치고 싶다, 목 이까이까 안 아프다. 근데 보통 감기가 요즘에 또 목감기가 슬슬 몸에 신호를 주나 봅니다. 따끔따끔 하면서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항상 목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벌써 불금입니다. 한 주도 참 빠르네요.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네,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주말 불타는 불금 보내기 위해서 남은 시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비님. 우리 스타비님 7시에 만날 거예요. 아, 6시구나. 잠시 쉬고 6시에 올 테니까 마감선 올라오면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다시 사연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이 노래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네, 우리 꼬미남님 오랜만에 사연 나눠서 뵙네요. 날씨가 이제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덥긴 한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긴 합니다. 그늘이 좀 시원해요. 우리 꼬미남님 한 주도 고생 많았어요.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아, 스타비님의 악마 누나 수정했구나.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고마워요.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 내 작은 아드님 퇴근하신다 그래서 또 노래 좀 길게 듣고 나올게요.

네, 제가 잘못 올렸네요. 아이와 이제 걸어오는데 거북이 노래가 나오니까 거북이 비행기다, 거북이 비행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한해 거야, 한 해인데 봤더니 거북이 곡이 송출되었어요. 제가 잘못 올려가지고 너무 미안스러워서 예전 같으면 뭐 그냥 쏴리 했으면 될 텐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꽃미남님을 만났는데. 듣고 싶어서 올렸는데 거북이 곡이 나와서 깜짝 놀랬죠. 쌀이. 그래서 제가 한해 문세윤의 벌써 1년 전해드렸어요. 노래 좋으네요. 잘하네요 노래를. 그래서 후다닥 왔어요 제가. 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퇴근길을 오늘도 함께합니다. 불금이네요. 가면서 마트에 들려서 맛난 거 사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맞아요. 불금에는 뭐 하는 날? 세주에 겹살이 먹는 날이에요. 저는 겹살이 먹을 예정이 아니었는데 동생이 오늘 수원으로 병원 가는 길에 저녁에 우리 겹살이 먹자 이러길래 얍! 생유 이랬어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고기를 먹어줘야죠. 불금인데 한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시원하게 소맥도 말아먹고 하면서 불금을 저는 친구들과 불금을 보낸 적이 보내는 일이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시집 오고 난 후로는 친구들도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모여서 쇠주 한 잔씩 하면서 고기 먹는데 우리 필사모님도 네, 마트에 들려서 맛난 거 사가서 마늘인가 쇠주 한잔 하면서 즐거운 주말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름이 선생님께서 네, 추천하는 숨은 띵곡 찾기. 정말 띵곡인가요? 잘 들어볼게요. 한 주도 고생했어요. 끝까지 화이팅, 안전운전, 그리고 주말 잘 보내요.

네, 숨은 띵곡을 악마가 끄집어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햄버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누라 천국은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전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무사히 사무실에서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주중 우리 잼나겠어요. 우리 햄버거님. 우리 햄버거님. 또 모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분들 이번 주중 시리즈 할만합니다. 네, 우리 바우님 패대기 치는 거 알죠? 패대기 치고 기아는 알아서 패대기 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 목 감기라니요. 빨리 낫길 바래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빨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때문에 목이 까칠까칠하면서 기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침은 조금씩 하는데 또 오늘 지켜보고 내일 병원에 가보든가 해야겠어요. 오늘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들 만난 저녁 해주세요. 그래 안 해도 배고프다고. 우리 아들이 영어학원 다니는데 잘하는 영어가 I'm hungry. hungry는 잘합니다. 지금 배고프다고 밥 달래요. 조금 있어 1시간 뒤? 한두 시간 뒤면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군것질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도 머지않았어요. 아들 감기는 다 나았죠? 주말이에요. 아이와 함께 바람이 선선하게 불더라고요.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뜨거운 햇살이 있긴 한데 바람이 불면 선선하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낯설어깨님의 청곡도 함께 듣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바빠서 어제 주제 걸그룹 버전 올리고 튀어요. 힘내봐요. 좋아하는 노래예요. 파이널 러브송 잘 들을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바빠서 노래를 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까마귀 우는 거예요? 아니면 쇠주 마시면서 캬 하는 거예요? 우리 악마입니다. 악마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불금이네요. 캬 불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퇴근을 부르시며 오셨군요. 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도서관 가려는 계획은 늦잠 자서 실패했고요. 집에서 강의 3개를 들었습니다. 더 들으려니 힘들어서 좀 쉬어가야겠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요.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야겠죠?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도 잘하세요.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악마 언니. 하트 땡땡땡 밀키스. 네, 우리 아연님도 캬! 불금이에요.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면 또 내일 가도 되고, 다행히 그래도 강의 3개 들었으니까 잘했어요. 토닥토닥 궁디 토닥토닥. 네, 한 주도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청해주신 곡 중에 티아라 초신성 곡은 제가 엔딩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네, 고마웠어요.

0: 네, 마지막 사연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밥 먹기 전입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 남기는데 너무 많네요.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방송하시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의 배려인가요? 두 곡만 올려주셨네요. 네, 고마워요. 두 곡 전해드리며, 두 곡과 우리 아연님의 청곡 전해드리며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이제 선선하게 이제 바람도 불고 시원하니까 저녁 드시고 잠시 걷기 운동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장시간 방송을 해주시는 스타비님과 즐거운 퇴근길 함께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타는 불금 말 그대로 불태우는 불금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1: 너 콜라 한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이올릭입니다.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오늘 여러분과 장시간 함께하게 됐어요.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제가 틈틈이 여러분의 신청곡 소개해드리면서 그렇게 오늘의 방송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또 퇴근하시는 분들 발걸음 가볍게 집으로 고고씽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오늘은 신청곡을 좀 서둘러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비님, 사연은 패스입니다 하셨어요. 꽃미남님, 네, 괜찮습니다. 한가람의 친구, 디셈버 행복하지 말아요. VOS 사고 쳤어요.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신청곡 곧 이어드릴게요. 남은 시간도 신나게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들 MZ세대라고 하죠. 면접 코칭 힘드시죠. 워낙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쁜 말로 하면 너무 위아래 없는 극과 극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배고프실 텐데 끼니도 채워가면서 하세요 하셨습니다. 피사마님께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MZ세대라고 해서 힘든 거라기보다 너무 자기 표현을 안 해서 탈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려워해요. 아마도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모양이 잘 안 움직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음 그리고 발성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데 표현을 너무 안 해서 탈이에요.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신청곡이요. 데니스 프로젝트 86학번 청춘가 그리고 B1A4 Beautiful 타겟 그리고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내일도 아들 병원 가요. 코감기야 나아라 나아라 하고 있는데 곧 사라지겠죠? 코 안에 그냥 진득하니 막혀 있으니까 아들이가 힘들어합니다.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음악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허각 악구정 로데오 황치열의 그런 사랑은 없어 이해준 리버누가 뜨는 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 정말 어렸을 때는요. 특히 갓난쟁이들도 엄청 병원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데요. 이제 또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약을 안 먹고요. 엄마 말 안 듣고요. 점점점 커가면서 네, 성장하면서 면역력이 커지니까 강해지니까 그때를 기다려보자고요. 철님 안녕하세요. 투빅의 눈부신 눈물 우디 어제보다 슬픈 오늘 서희라 미워하지 말아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한가하네요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온다고들 하는데요. 네 어쨌든 굉장히 바빠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스타비의 가이올릭입니다. 신청곡들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철님의 신청곡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좀 안 바쁘신 거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흑장미님 신청합니다. 고생하는 우리 국수를 위해 신청하신대요. 개미, 평양냉면 입덕 가이드, 효탁의 나는 뼈다귀 해장국이 좋아요. 신청해 주셨어요. 네, 아마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무언가 더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꽁치님, 저녁밥 먹은 지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요. 배가 또 고파집니다. 저도요. 일단 라떼 한 잔 만들어서 드링킹하고 상황을 좀 봐야겠어요. 장시간 방송인데 잘 챙겨 드시면서 하세요 하셨습니다. TNX, Die Another Day, All Hours의 Hope, 그리고 AN의 X2G 함께 봤습니다. 잭스키스의 기도, 룰라의 기도, 신화의 기도, 헨바오니 신청곡이었어요. 퇴근하는 길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나스로끼님 안녕하세요. 맥주 한 캔 하면서 잘 듣습니다. 힘내세요 하셨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러시 라이드, 엔하이픈의 드렁큰 데이즈드, 스트레이키즈의 락, 트레저의 헬로 준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 밤이네요.

하동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했습니다. 견우의 흔적까지 이어갔는데요.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정철 우리 지금 이대로 이후에 핑그르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시원해진 밤입니다. 엄마가 걷기 운동 가셨는데요. 돌아오면 스트레칭 좀 하고 주무시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날씨가 막 아주 시원하고 그런 날씨는 아닌데 비교적 지난 더운 날들과 비교했을 때 네, 비교적 서늘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에어컨 돌아가고 있어요. 네, 겁이 나서 차마 끄지 못하고 고층이다 보니까 그 더운 열기가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살짝 이불을 뒤집어 쓰며 엄마 추워 라고 했다가 에어컨을 끌까봐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여름과 가을 사이인 것 같아요.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청합니다. 오늘은 좀 한가합니다 하셨어요. 꽃미남님. 원래 이 9월의 이 지금 이때가 한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명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 전에 좀 아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한가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아마 후에는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신청곡으로 리센의 프리티 걸, 스테이시 투 러브 클라시,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방송 수고 많습니다 하셨어요. 필사마님, 테댕 너라서 좋아, 이후 마지막 통화, 이후로 도요한의 늦은 안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의 곡이 좀 겹쳤네요. 네, 그래서 조금 뒤쪽으로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9시까지인가 했더니 더 있네요. 네,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한으로서 들으시는 분들 스탑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또다시 밤이 깊었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 둘러보니 혼자 세상의 짐을 싹 다 짊어졌네. 생각이 많아지고 세상 다 가지고 싶었지만 세상 앞에 나는 결국 작아지고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는 구겨진 내 삶의 지도. 그래 내일부터 남보다 난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그게 뭐든 간에 가까이에 두고 먼 산만 바라본다. 그게 대체 뭐라고 일단 미간을 찌푸리고 본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 도리 정에 맞잖아.

고요한 금요일 밤입니다. 저는 이번 9월에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 개의 지점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 수가 그만큼 많더라고요. 사실 스피치가 그 개개인의 그 네 역량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평가를 다 쓰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집중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썼다가 또 잠깐 쉬었다가 썼다가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이번 수요일에는 열심히 놀았고 금요일에 막바지에 막 몰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쁜 9월을 보내고 나면 10월부터는 조금 느슨하게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랑 같은 연도에 태어난 같은 띠의 사람들이 다 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우습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운세를 보는 이유는 조그마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써놓은 그런 말들이 가끔은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맞춘 걸까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걸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위안 삼아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볼 때가 있는데요. 85년생 소띠는요. 9월달과 10월달에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무엇일까? 괜히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아무것도 뭐 저지른 게 없는데 뭔가 내가 결정을 할 만한 그런 게 온대요. 그래서 그 기회가 두 번이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좀 별로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두 번째를 잡으라고 했던가? 그것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라는 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려나? 올까요? 무언가 잘 풀리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쨌든 면접 시즌이 끝나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빈곤의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아, 일이 끊이지 않고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나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타비의 가요블리. 11시에는 나니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신청곡과 사연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나의 이런 날, 유재하 그대의 조각들을 담고서. 지금 이 순간, 이 고요한 밤에 들으니까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신청곡 참여 감사합니다.

스타빌 가요홀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또 감성이 젖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참 다행이다.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은 어떠신가요? 따스한 저녁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나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우로수가요 방송을 넘길 때 마무리할 때 댄스곡으로 끝납니다. EXID의 Who's That Girl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한우로수 안에서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루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제가 잘 보내고 오시라고 했는데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하루 날씨가 낮에는 진짜 더운데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밖에 바람이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진짜 아 이제 가을이 오긴 왔나 보다 싶을 만큼 날씨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냥 보통? 그래도 바람이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런가? 괜히 가을 바람이 솔솔 내 마음을 살랑살랑 흔드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4시간 동안인가요? 장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편한 밤 되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우리 스타비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려볼까요? 자, 다니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가수 이름과 제목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계시거나 밖에 계신 분들은 와이파이 꺼주시고요. 데이터로 함께 해주시면 예, 튕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희 하노르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으니까 대중적인 가요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송 안됩니다. 트로트 뻥 짝 안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안됩니다. 유튜브에 나와있는 노래들도 안되고요. 그리고 커버곡들 예, 안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즐겁고 신나게 달려볼까요?

청난이 너무너무 조용해요. 다 어디 갔어요? 신청난 문 열어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이 첫 사연이자 마지막 사연이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내내 얘기하지만 오늘의 여러분들의 사연은 내일의 추억이 됩니다. 언제고 열어보면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요. 내가 이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걸 먹었구나. 내가 이래서 화가 났었구나. 한우로스에서 내가 이렇게 터졌구나. 예,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나는 이 노래가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예, 주저 없이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넉넉하지 않아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2시간? 2시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시간 42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가이 데이트가 1시간 42분 중에 신청된 마감이 있으니까 1시간 12분 정도 남은 셈인가요? 예, 여러분들 우리 즐거운 데이트예요. 신청난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드디어 박은빈의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뮤직비디오 봤는데 그녀는 예뻤다. 이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AI로 해서 박은빈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 드라마, 뭐 영화 그런 거 했을 때가 몇 살 땐가 몇 살 땐가 해가지고 쭉쭉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봤던 모습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담는 것처럼 신청난도 그렇게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잉,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아잉, 우리 사랑스러운 샤방샤방한 꼬미남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진혜래, 아직 사랑하는데 주대권에 네가 다녀간 하루, 정건호의 병원에 가다 함께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방 샤방한 꽃미남님도 예 곤장을 맞네요. 예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새로운 돌콩이는 뭐가 됩니까? 예 새로운 돌콩이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렇게 잔머리만 늘어갈 거 아닌가요? 예. 뭘 잘 배워요. 잘 배우긴. 아, 샤방샤방님이 우리 꼬미남님이 애국가 신청되냐고 하니까 아, 돌콩님이 잘 배운대요. 뭐 저런 분이 다 있어, 진짜. 예, 배우라는 건 안 배우고 왜 꼭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걸 배울까? 그러니까 매를 맞지. 우리 돌콩님 신청곡 듣기 전에 한번 맞고 갈까요? 대장님 번개같이 들어온 번개콩입니다. 예, 번개같이 좀 맞고 가자고요. 신청곡 남깁니다. 대장님 아시겠지만 유나 노래는 한국입니다요.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예,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들으면서 예, 일단 맞고 가실게요. 오늘도 안 맞고 지나가면 엉덩이가 공딩이가 허전한 우리 돌콩님.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갈게. 조금만 참고 거기서 기다려봐. 헤어지는 마지막 할머니 한마디 문득 기억이 나. 보고 싶고 두렵고면 길을 자주 잃어버린 시간. 할머니 품에 안겨라면 하나 그려주면 울음을 그쳐. 나쁜 사람 아닌 나쁜 인 사람을 찾고 울고

아, 요즘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어디 아프신가? 이럴 만큼. 가끔씩 일찍 자러 갈게요. 이럴 때 되면 왠지 걱정이 되는 우리 체리님. 날이 더워서 그럴까? 아니면 몸이 약해서 그럴까? 걱정도 되고, 너무 늦은 밤이라서 피곤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체리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늘호수 가족님들과 제가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시라고요. 화이팅! 외치면서 도요한의 늦은 남부,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이렇게 두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체리님,

철님 반갑습니다. 예, 구석구석 깨끗하게 빡빡 씻고 나오셨나요? 개운하신가요? 예, 자 그럼 이제부터 흔들어 볼까요? 싸이의 연예인,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빅뱅의 붉은 노을까지 우리 철님의 신청곡으로 우리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예, 잠자기 전에 우리 잠 잘 오라고 신나게 흔들어봐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요. 빅뱅입니다. 붉은 노을.

예, 우리 행복하자 일님께서 아잉이라는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일찍 올리는 바람에 그 노래를 못 들으셨나 봐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소녀시대의 노래로 바꿨어요. 다시 만난 세계,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잉 하셔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머나 나갔대요. 뭐 잠시 하느라 집중이 안 됐어요. 너무 일찍 나갔어요. 제가 오프닝 곡으로 내보내서 그 노래를 아마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어오시기는 일찍 들어오셨잖아요. 선곡 바꿔서 청했어요. 이번 한 주도 잘 듣다가 주말 맞이해요. 좋은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도 우리 만나요. 앙! 그래요. 우리 행복하자님 한 주도 고생 많았어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늘 사랑합니다.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막 올리셨어요. 어차피 지금 제 시간 끝나고 나면 러시라서 제가 그냥 전해드릴게요. 요즘 통 글을 못 올리네요. 운전 중인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신청해버립니다. 제시카 오뉴와 오뉴가 부른 1년 후, 그리고 자이언티의 양아대교 오랜만에 듣는 곡이죠. FT 아일랜드의 천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귀여운 악마님, 예, 몇 번 뵀죠. 만나서 반갑고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밤운전은 좀 그렇잖아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들은 다 전해드렸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어느덧 종착역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한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하늘로스 가족님들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들 되시고요. 우리 밝은 모습으로 또 만나요. 다음 주는 시간표가 좀 들쑥날쑥해서 저도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과의 데이트 잊지 않고 잘 오겠습니다. 블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예. 철님 사랑해요. 콩님 사랑해요. 지린님도 사랑해요. 행복이 사랑해요.

제가 셔터 문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생각해보니까 나 셔터 문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사랑합니다 하고 끝난 것 같아요. 들었어요? 아 정말요?

또 내리자고요. 돌콩님 쇼통은 내려주세요. 철님 사랑하는 철님 쇼통은 같이 내려주세요.